유머 무한모 free fall the damn dudias 오차라 스카타즈 하이 잼 그만호 물고니 토비아가 로맨 트라비아 가나 세자 프레싱아 아자야 가나 우주 엑스포가 복다치오 마트마스 Alright, this is DJ Starasto. You said Juju speaking to you. 사카로 약하니, 왜 가니? 힘이 거래 거야, 힘이 가 run!